0: 93.9 IFM.
1: 뽕난 뻔네.
2: 아이고! 아이고!
3: Happy Idol Day, Wednesday 나!
4: Wednesday 나? Happy Idol

0: 93.9 IFM.
1: 아이고!
0: 아이고!
2: 이니 미니 마니 모 catch a bad chick by her toe. If she holler, if she holler, let her go.